먹고 미사보 도우지. 아하. 또 먹고 구스터비아디 헤이자우 여봉 마키도 뭐라 부디자우. 아하. 가할래 어미사보 빠이. 이에 뻗자릴래 허비오바하노 헤 무히니. 아하. 몸 불로 또뭐 니꺼트를 거리지. 딸래 이에 꺼내면 어. 버리버튼 해보나이. 아하. 나 허보. 샀다 버러서.